나를 위하여 성운을 위하여 시금틀 털겨다리고 아기 서른 대를 내몽이 하느냐 어른 누르시여 그리는 님은 뭘 하느냐 그가지 단 참으리 부르르르 어른 누르시소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일러 너